난 자갈아 자갈아 자갈아 웬 자갈한 담마 담마 이런 반나 디물라부 베비 과리코 요 왓쌉 아무차 스파이스 다나 올리쿠 프로그램 에야카위 난게 꿰베라 게라 와문네 MC 바